0: 여여.
1: 노노.
0: 여여. 그리고 여여. 그리고 라틴 외야 덕스맨 오블라다. 여여. 그리고 라틴 외야 덕스맨 오블라다. 여여. 그리고 라틴 외야 덕스맨 오블라다 비신치카.
1: 아. 아노 아노.
0: 여여. 그리고 라틴 외야 덕스맨 오블라다 비신치카.
1: 아. 아노 아노.
0: 그리고 라틴 외야 덕스맨 오블라다 비신치카.
1: 아. 아노 아노.
0: 그리고 라틴 외야 덕스맨 오블라다 비신치카.
1: 아. 아노 아노.
0: 그리고 라틴 외야 덕스맨 오블라다 비신치카.
1: 아. 아노 아노.
0: 덕스맨 오블라다 비신치카.
1: 아. 아노 아노.
0: My vám posílám písnička
1: no,
0: A.
1: Ano, ano. No.
0: My vám posíláme...
1: Ano, no.
0: My vám posíláme ty peníze za... Ty... My vám posíláme ty peníze za ty kraťasy a rukavice. My vám posíláme ty peníze za ty kraťasy a rukavice. My vám posíláme ty peníze... Za...